0: 여보.
1: 응? 어디 좀 닮내라.
2: 휴대 좀 배워봐.
1: 해야.
0: 예, 근데 정장이 나왔구나.
3: 아, 됐구나. 얼마나 되지? 잠깐 자, 이제.
2: 니 요정 배려길래.
0: 예.
1: 昨宵乌影秀林中，人面桃花双影红。如今一别京华去，桃花犹自笑春风。
4: 我不知别京华去，你窗上笑。

0: 여보.
1: 응? 어디 검사 내가?
2: 휴대 좀 내놓아.
1: 해야.
0: 예, 그래, 정장이 나와줬구나.
3: 아, 됐구나. 어머니야, 니 잠깐 자, 이제.
2: 니 요정 내래, 그래.
0: 아이,
4: 昨宵会议秀林中，人面桃花相映红。如今一别京华去，桃花犹自笑春风。
5: 桃花犹自笑春风，春上。